0: 위클레.
1: 꾸미슌초 위켄드 필미 피버 107 FM 랜보티 위켄드 필미 피버 위켄드 필미 피버 히로 넘버 1 스포트라이트 키 스포트라이트 키